0: 아니 마바톤인데 티아바톤 엔트라
1: 아니 그이티게
0: 이에로
1: 이게라 기니 이에라게 타오게게 아이 자베로 데비
0: 리카니 카시네 미게 사페 원제 버트리 스테이션 남베 마소 버세미오 코마니나 코키아 데케모 아세 인사 에모 야보노 맘베 모노 코마니와나 에벵기 야 이퀴티 데케모 아세 인사 에모 야 맘베 모노 오코마니와 네벵기 야 이퀴티
2: Ebya sarabiao ni gobiga neirio umubuatani obimanyete bia kore na Equity ni gwa kwenyora amachibu au au ejekebe sana boigo obosemye bw'ibyasara uboko gokonya gukinya ebyasara biao tarira urusagia rwa Equity rurange nae guse utumirie ta SME okogania kwa okwebesa na boigo urusagia rwa ogucese namba 24990 Equity Kenya's best bank in SME banking dare to go further.